0: 제2의 용의자. 강동수로 돌아온 오 형사는 최규철의 자료를 수집해 재검토했다. 오 형사에게는 특이한 수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가 제1수사 대상에 오른다는 것이었다. 오 형사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하면서 그 원칙만은 철저히 지켰고 지금도 습관처럼 최규철의 인적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본다. 이름 최규철, 성별 남, 생년월일 1970년 5월 23일, 출생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한국 입국 1998년 7월 6일, 결혼 등록일 2001년 7월 17일, 한국 국적 취득일 2001년 8월 25일, 가족 상황 아내 임혜인, 딸 최은혜, 취직 경력, 중국집 배달원. 아무리 체크해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오 형사는 관할 구청의 호조관을 의뢰해 임혜인의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는 함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오 형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담당 직원은 마지못해 대답하는 신용을 하면서 찾으면 팩스로 보내준다고 말했다. 기다리는 사이 오 형사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루에 두 갑씩 태우는 오 형사를 두고 동료 형사들은 굴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 오 형사, 조화영 건 주변 인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지금 남 형사와 같이 조화영의 집으로 가봐. 이봐, 오 형사.
0: 유 팀장은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오 형사에게 다가가면서 꽥 소리질렀다. 오 형사 앞으로 다가간 유 팀장은 오 형사의 사무 책상에 놓여있는 최규철의 개인 자료를 보았다.
1: 최규철? 최은혜? 설마 자네 지금 최은혜인지 하는 실종 사건 때문에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젠자. 내가 지금 이런 쓰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한단 말인가? 사건에 신분이 필요합니까? 신분? 야, 너말 잘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공무원이야. 기본 의무도 모르는 놈들한테 뭔 놈의 권리가 있어?
0: 오 형사는 유 팀장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외면하면서 담배만 뻑뻑 빨았다. 그러자 유 팀장은 무엇한지 꽥 소리를 지른다.
1: 담배만 피지 말고 당장 탐문수사에 나가.
0: 유 팀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꽥 소리를 지를 때오 형사가 부탁했던 임혜인의 자료가 팩스로 전달되었다. 오 형사는 임혜인의 자료를 손에 쥐고 펄펄 뛰는 유 팀장을 뒤로 한채 사무실에서 나왔다. 사무실에서 나온 오 형사는 임혜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해 보았다. 임혜인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이름 임혜인, 성별 녀, 출생 내원일 1973년 11월 7일, 출생지 충남 대전 광역시 서구 도마동, 최종 학력 대전 피고 중퇴, 결혼 등록일 2001년 7월 17일, 가족 상황, 남편 최규철, 딸 최은혜, 취직 경력, 무. 2003년 7월 10일 실종 선고, 사망 가능성.
1: 이런 젠장.
0: 오 형사는 화를 냈다. 오 형사가 화를 낸 것은 최규철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던 임혜인은 고등학교 중퇴자였고, 둘째로 가출이 아닌 실종 선고자였기 때문이다. 사랑했던 여자가 결혼 3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가출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세상 끝까지 찾아갔다면 아내가 실종되었다는 건 쉽게 알아낼 일이었다. 아니, 세상 끝까지가 아니더라도 찾는 신용이라도 했어도 아내는 가출이 아닌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금방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류상으로 실종 선고가 된 실종자를 해당 구청에서는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을진데 최규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오 형사는 최규철의 미심쩍은 행동을 체크하면서 전화를 넣었다. 전화 연결음이 들어가자 여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받는다.
1: 지금 어디십니까? 집입니다. 집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피곤하여 잠깐 쉬고 있습니다.
0: 상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1: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분이 실종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실종 선고?
0: 상대는 약간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다.
1: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실종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종? 실종되었다고요? 무슨 근거로 실종되었다 판단하는 겁니까? 임혜인 씨의 자료에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당시 최규철 씨는 아내분에 대한 가출 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가출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채 2년을 경과되면 실종 선고로 넘어갑니다. 실종 선고서를 보류한 채 4년 이상 실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종자는 사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애당초부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게다가 아내를 찾는 일도 소홀히 하였고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아내의 모든 것을 꿰뚫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은 당신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임혜인 씨는 애당초부터 대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내는 고등학교 중퇴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당신을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설령 임혜인 씨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했다 칩시다. 그런데 당신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으면서 왜 가출했을까요? 왜 핏덩어리 자식을 버리고 가출했을까요?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런 일련의 사실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임혜인 씨는 왜 가출했을까요? 가출 뒤 왜 연락이 끊겼을까요? 당신이 아내를 끝내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런 건 아내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의 실종 선고, 그건 단순히 서류상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아내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규철 씨 말대로 아내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 추리해봅시다. 살아있다면 생활에 필요한 휴대폰, 은행 통장, 보험 청구 등등을 신분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말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좋습니다. 일단 아내분의 생사 여부를 잠시 제쳐두더라도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은혜의 유괴 사실은 분명합니다. 김지영의 목격 진술과 범인으로부터의 1억 원 요구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럼에도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건 왜 굳이 은혜였나 하는 점입니다. 유괴 납치범들이 범행을 진행하기 전 사전 작업으로 목표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두는 건 기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규철 씨는 평범한 배달원입니다. 그럼에도 범인은 왜 하필 은혜를 노렸을까요? 그럼 혹시 아내거나 아내와 관련된 사람이? 아마 최규철 씨의 추측이 맞을 겁니다. 아내분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죠. 많고 많은 아이들 중 왜 굳이 은혜였냐? 왜 가난한 집의 딸이었냐? 그건 바로 은혜가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혜인 씨가 생존해 있다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아니,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임혜인 씨는 최규철 씨 몰래 은혜 양을 만나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당신과 당신 아내의 솔직한 관계입니다. 말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었기에 아내가 집까지 나갔습니까? 아내가 가출 뒤 정말로 아내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0: 오 형사의 태도는 그 여느 때보다 진지했다.
1: 형사님의 말뜻은 알겠지만 전 아내한테 결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아내의 가출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뒤 저는 아내를 죽도록 찾아보았지만 아내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기는커녕 연락 한 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수소문 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엄마를 찾는데 매일매일 엄마를 찾는데 그 어린 것의 눈물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아내가 죽을 만큼 미웠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는지, 세상 천지에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다고 가버렸는지 생각할수록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발 돌아와 주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신상카드 기록처럼 잘못되어서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는 결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야망이 큰 아내가 가난한 나를 품을 수가 없기에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리라 다짐했지만 아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내를 더없이 원망했죠. 불쌍한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지만 그래도 죽어있다면 시신이라도 보여주길 바랬고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은혜한테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다 보니 은혜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제가 왜 형사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행방을 알고 있다면 전 아마 아내부터 찾아가실 겁니다.
0: 상대의 목소리는 격정에 차서 약간 떨리고 있었다.
1: 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최규철 씨의 휴대폰 위치와 통화 내역은 저의 통신망 시스템과 연결해 놓겠습니다. 범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접수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오 형사는 프로답게 말했고 최규철은 오 형사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통화를 마친 규철은 은혜의 곰인형을 점토록 바라보았다. 통통하면서도 귀여운 곰인형은 웃고 있는 은혜 같았다.
1: 은혜야, 은혜야,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0: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규철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규철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를 생각했다. 아무 말 없이 가출했던 아내, 정말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들. 살아서는 있기 위해 살고 죽어서는 그 배신을 묻어가리라 생각했지만 규철은 아내의 존재를 잊기에 앞서 아내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오 형사의 말대로 어쩌면 은혜는 아내가 데려갔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내와 연결고리가 닿는 유일한 사람은 전 가연이라고 하는 아내의 친구였다. 교철은 12년 전 아내를 찾으면서 전 가연을 수차례 만나보았다. 그때 전 가연은 잠실에서 의상실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타고난 디자이너 감각으로 꽤나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교철은 전가연의 의상실에 몇십 번이고 찾아갔었다. 그때마다 전가연은 자리에 없지 않으면 설마 만난다 해도 다른 일을 핑계로 교철과 대면하기를 꺼리곤 했다. 교철은 서랍을 뒤져보았다. 그 옛날 전가연의 명함을 받아서 어느 서랍엔가 넣어두었다. 교철은 정신없이 서랍을 뒤졌다. 서랍 속의 물건들을 마구 던지면서 명함을 찾았다. 미친 듯이 서랍을 뒤지던 교철은 가연 의상실, 대표 전가연,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이동 땡땡 6번지 2층이라는 명함을 찾을 수 있었다. 교철은 빠른 속도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시켰다. 뚜뚜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말의 희망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되돌아오는 건 쌀쌀맞은 외면이었다. 10년도 더 되는 옛 번호인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무리일 듯 했다. 통화가 되지 않자 교철은 저금했던 돈과 대출받은 돈을 캐리어에 꼭 챙겨들고 집에서 나왔다. 오 형사의 추리대로라면 은혜는 아내한테 있을 수도 있고 1억의 돈을 요구한 미지의 범인한테 있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는 아내는 범인과 같은 편에 서서 은혜를 잃은 교철을 주시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교철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내를 다시 찾는 일이었다. 교철의 차는 방황하는 나그네 마냥 점점 어두워지는 밤거리를 달렸다.

우리말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말로 피어나는 작은 기적. 아침이면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말로 쓴 글들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 하나둘 올라온다. 밤사이 피어난 별처럼 조용히 빛나는 글들이다. 누군가는 고향의 산천을 노래한 시를 올리고 누군가는 지나온 삶을 담은 수필 한 편을 나눈다. 또 누군가는 책을 읽고 얻은 깨달음을 적고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정단 말 한마디를 떠올리며 짧은 글을 남긴다. 그 글이 태어나는 곳은 서로 다르다. 중국 연변의 어느 마을일 수도 있고 북경이나 상해 같은 도시일 수도 있다. 한국의 어느 직장이나 가정일 수도 있으며 일본과 미국, 캐나다의 작은 도시일 수도 있다. 살아가는 환경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이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지켜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름난 문인보다 우리 곁에 평범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아닐 수도 있다. 책 한 권 펴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도 자신의 삶을 글로 남기고 서로의 작품을 읽으며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순간 그들은 이미 우리의 문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주인공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선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아있고 고향의 냄새가 배어있으며 조상들이 살아온 시간과 지혜가 스며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적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삶의 기억을 기록하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유산을 전하는 일이다. 물론 오늘날 이 언어가 놓인 환경은 과거와 다르다. 한때 연변과 할빈, 심양 등 동북 지역의 조선족 집거지는 언어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터전이었다. 학교와 가정, 마을 공동체 속에서 말과 글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개혁 개방 이후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중국의 여러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한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삶의 무대는 넓어졌지만 일상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기회는 줄어들었고 이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다시 붓을 들었다. 누군가는 시를 쓰고 누군가는 고향 이야기를 기록하며 또 누군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격려한다. 작은 기록 하나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삶이 켜켜이 쌓이면 한 시대의 기억이 되고 한 공동체의 역사가 된다.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어지는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고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의 언어의 불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실천이다.

이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문화의 숲. 문화는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큰 나무가 있고 울창한 숲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꿀 때 비로소 숲은 만들어진다. 우리 글과 문학의 숲도 그러했다. 말과 문화를 사랑하며 묵묵히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화려한 명예도 눈에 보이는 보상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중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의 언어와 정신이 오래도록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오늘날 조선족 사회의 언어와 문화가 이어져 온 데에는 여러 힘이 함께 작용했다. 중국의 다민족 사회 속에서 각 민족의 문화가 존중되는 환경이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학교와 가정, 언론과 문화 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문화는 제도만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연변 문학의 발전 과정에는 그런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석화 시인이 걸어온 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자신의 창작에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삶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2015년에 시작된 연길 문학 아카데미는 단순히 작품을 발표하는 모임이 아니었다. 글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창작의 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배움의 공간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문학을 꿈꾸던 이들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바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 고향에 대한 기억,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삶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석화 선생은 글쓰기가 특별한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고 평범한 경험도 진실한 마음이 담기면 하나의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누군가는 서툰 문장 속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았다. 누군가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부모님과 고향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노동과 인생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배움은 또 다른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듯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은 모여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연변조선족 자치주 전통문화발전연구회와 같은 문화공간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이름난 작가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터전이 되었다. 문화는 건물처럼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며 또 누군가는 그 열매를 다음 사람에게 건넨다. 우리 문화의 숲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숲 뒤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정신의 나무가 오래도록 푸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3. 전철 안에서도 피어나는 우리말 문화. 시대가 변하면 글을 쓰는 모습도 달라진다. 옛날 문인들은 조용한 서재에 앉아 원고지 뒤에 한 글자씩 마음을 새겼다. 창밖으로 흐르는 계절을 바라보고 깊은 사색 속에서 문장을 다듬으며 작품을 완성했다. 이후 컴퓨터는 새로운 창작 도구가 됐다.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자료를 찾고 문장을 고치며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날 글쓰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다. 손 안의 작은 기계가 새로운 책상이 되었다. 누군가는 출근길 전철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고 누군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시 한 구절을 다듬는다. 또 누군가는 잠들기 전 마음속에 남은 이야기를 몇 줄의 문장으로 남긴다. 이제 문학은 특별한 공간에서만 태어나지 않는다.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창작의 자리가 된다. 경기도 일산에서 생활하는 신석은 수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는 중국에서 교원으로 살아온 뒤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이어왔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의 경험은 오히려 그의 글에 깊은 생각과 따뜻한 시선을 더해 주었다. 그는 거의 매일 수필을 쓰고 자신이 남긴 글을 여러 문화 공간에 나누며 사람들과 소통한다. 때로는 서울 전철 안에서도 떠오르는 생각을 스마트폰에 기록한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철 안, 사람들은 저마다 화면을 바라본다.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뉴스를 읽으며, 누군가는 짧은 영상 속 세상에 머문다. 그 다양한 흐름 속에서 조용히 문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의 손끝에서 한 편의 수필이 태어난다. 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 문학의 시간이 되고 한 사람의 생각이 글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것이 오늘날 문학이 가진 새로운 힘이다. 과거에는 글을 쓰려면 책상과 원고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문화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고향을 떠나 중국 여러 도시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문화의 다리가 됐다. 오늘날 글쓰기 공간에는 인생의 깊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시간 속에서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그들의 글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다. 물론 언어와 문화의 미래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누군가 고향의 기억을 기록하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격려를 보내는 순간, 우리의 언어는 다시 살아 움직인다. 문학은 특별한 사람만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마음을 나누는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4. 스마트폰 속에 만들어진 새로운 문학 사랑방.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사랑방은 특별한 공간이었다.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시를 읊으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머무는 방이 아니었다. 지혜가 오가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작은 문화의 터전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랑방이 생겼다. 바로 디지털 공간 속의 문학 사랑방이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자신의 생각을 남기고 싶으며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다. 다만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에는 같은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오늘날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 만난다. 연변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의 글을 읽고 일본에 있는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사람과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을 잇는 다리는 오히려 넓어졌다. 오늘날 여러 온라인 문화 공간에서는 매일 새로운 글이 태어난다. 누군가는 시를 올리고 누군가는 지나온 인생 이야기를 수필로 남긴다.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짧은 댓글 하나로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그 작은 응원이 때로는 글쓴 이에게 다시 붓을 들 힘을 준다. 문학은 혼자 피는 꽃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고 응원하며 마음을 나눌 때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다. 오늘날 우리말 문학 공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방이 만들어지고 있다. 광동 심천의 조글로, 용정의 령들의 독서회, 그리고 연길의 고목에 피는 꽃 등 많은 위챗 그룹이 있으며 서울의 시 사랑과 사랑과 건강을 위하여 세계 문화 교류회 등 여러 온라인 모임들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나누는 소중한 터전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말을 나누는 다양한 문화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조글러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흩어진 조선족 사회를

언어와 정보로 연결하고 개인의 기록을 공동체 기억으로 남기는 디지털 문화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문화 계정과 글쓰기 모임에서는 이름난 작가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서로 격려한다. 그곳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문화 교육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한 편의 글은 작은 화면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화면 너머로 이어진다. 오늘 남긴 짧은 기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훗날 한 시대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남기는 일이면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다음 세대의 정신의 유산을 전하는 문화의 실천이다. 옛날 사랑방에서 오가던 따뜻한 이야기는 오늘날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간은 달라졌지만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 5.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우리말의 불빛. 우리 언어의 뿌리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한 그루의 나무가 깊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가듯 우리의 말과 문화도 사람의 삶을 따라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연변과 흥룡강성 등 동북지역은 조선족 공동체가 모여 살아가는 중요한 터전이었다. 그곳에서 학교와 가정, 마을 공동체는 말과 문화를 이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중국의 여러 도시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지에서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삶의 공간은 넓어졌지만 마음속에 품은 고향의 언어까지 떠나보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낯선 환경 속에서 그 가치는 더욱 소중해졌다. 누군가는 주말마다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 누군가는 고향의 노래를 들려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전한다. 또 누군가는 신문과 문학 모임,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 그들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목소리이고 고향의 풍경이며 지난 세월을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다.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음 세대가 자신의 뿌리와 만날 기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이 소중한 정신을 전할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아이에게 고향의 말을 한마디 더 들려준다. 어떤 교사는 주말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글과 문화를 가르친다. 어떤 작가는 먼 타양에서도 자신의 삶을 기록한다. 또 어떤 평범한 사람은 화면 위에 고향의 기억을 담은 짧은 글을 남긴다.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어의 불빛을 이어간다. 언어는 박물관 속에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 사용하고 마음을 담고 서로 나눌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말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언어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한 시대의 기억을 지키고 한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가며 미래 세대에게 마음의 유산을 건네는 사람들이다. 우리 언어의 불빛은 어느 한 곳에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다. 연변의 마을에서도, 북경의 거리에서도, 한국의 도시에서도, 일본과 미국, 캐나다의 작은 공간에서도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 불빛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함께 지켜간다면 결코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